아침에 훈촌 통산구 입경 대창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따뜻한 기운이 넘쳐 흐릅니다. 삼일군의 안내하에 러시아 관광객들은 질서 있게 통관하고 있습니다. 종로 무비자 정책의 지속적인 혜택으로 관광객들은 몇분 만에 검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통관 체험은 더욱 많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중국에 와서 중국을 마음껏 유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늘레 훈촌시에서는 독특한 지역 우세에 의거해 다국 관광 봉사를 부단히 최적화하고 문화 관광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종이 양생, 민속 체험, 미식 문화와 다국 관광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면서 변경 문화 관광의 명함장을 지속적으로 빛냄으로써 갈수록 많은 러시아 관광객들의 방문을 흡인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훈촌 통산구 출입경 여객은 연인 수로 15,000명을 돌파해 동기 대비 19.3% 증가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12일 훈촌시 공안국에서 사회구역 경무팀 프로젝트 가동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사회구역 경무팀을 편성하는 것은 경찰력 부족의 한계를 돌파하고 각 업종,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치안 적극 분자와 자원 봉사자 등 역량을 총괄 응집 활용함으로써 민경 더하기 보조 경찰 더하기 군중 방범 지리에 립체적 예방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의식에서는 훈촌시 공안국 사회구역 경무팀 건설 강화 및 사회구역 경무사업 실제적 전개 10가지 조치를 선독했습니다. 한남가도 영성 사회구역과 사회구역 경무팀 대표가 각기 태도 표시 발언을 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시 카카두 파출소에서는 사회구역 경무 사업에 높은 총시를 돌리고 팀의 적극성, 주동성, 창의성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작품 전환, 기초 강화, 모순 해결, 민생 안전 보장에 힘써야 합니다. 치안 예방 통제 순차론으로서 사람, 지역, 상황에 모두 익숙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관할구역 파출소의 인솔하에 상시와 순라 예방 통제를 전개하고 예방 가능한 각종 사건과 돌발적인 모순 분쟁을 효과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위험 우한 검사원은 골목길과 농촌 현장 곳곳에 진입해 이웃 간 분쟁, 가정 내 모순, 안전 우환 및 각종 불안정 징후를 제때에 발견해야 합니다. 편민 리민 봉사원으로서 사기 방지 선전, 교통 안전 충고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치 법규 선전원으로서 치안 관리, 교통 관리를 둘러싸고 법률 지식을 보급해 시민들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소개에 따르면 전시 각 사회구역 경무팀은 사회구역 민경이 경무구역에 입각해 건립된 것으로서 사회구역 보조 경찰, 2개 위원회 성원, 격자원, 경비원을 핵심으로 이중 보고 당원과 치안 적극 분자를 보충 인력으로 합니다. 한편 포인트 보상, 영예 경력, 신용 경력 등 방식을 취하고 퇴직 당원, 무릎 일꾼, 배달원, 택배원, 환경위생 노동자 등 사회 각계의 인력을 광범위하게 흡수해 공동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그늘의 훈촌시 인민법원에서는 훈촌시 교육국과 연합으로 교육기구의 작품 정보 인터넷 전파권 침해 관련 분쟁 전문 좌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전시 각 중소학교 공립교육기구 관련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해 교정 지식 재산권 보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회의에서 훈촌시 인민법원 지식 재산권 심판팀이 관련 안건의 심리 정황을 통보하고 전형 사례와 결부해 수업 자료 제작, 교정 공식 개정 운영, 온라인 수업 등 전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위험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또한 문자, 사진, 음원, 영상 등 자료 사용의 법률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 등 법률 법규를 둘러싸고 법률 보급 선전을 전개했습니다. 훈촌시 교육국 및각 학교 책임자들은 사업 실제와 결부해 교정 저작권 관리의 난점에 대해 훈촌시 인민법원 사업열군들과 심도 있는 교류를 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상의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참관 더하기 좌담을 결부한 형식으로 사법 실천 해도 정밀 법률 보급 선전과 합법적 지도 봉사를 요기적으로 융합해
전시교육계통3.1군의 지식재산권 보호의식과 합법적 사용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교육 분야 작품 정보의 인터넷 전파 행위를 규범화함으로써 건강하고 질서 있으며 법치적이고 문명한 6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강력한 사법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학교, 가정, 사회 협동 6인 이념을 깊이 관철하고자 그늘의 군촌시 제4중학교에서는 친자동행 전국 문명도시 공동건설 작은 손으로 큰 손을 이끌어 세기풍 수립 제1회 친자 문명도시 건설 및 도보설 활동을 개최하고 도보를 단체로 문명 이념이 친자 소통 속에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오전 9시 수백 개의 가정이 비나공원 명주 광장에서 출발해 훈추나 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길가에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연도에 활동 방문지를 지나며 문제풀이, 흥미 소통 등 방식으로 임무를 완성했고 도장을 모아 기념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모두들 환락의 웃음소리 속에서 문명도시 건설 지식을 배우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감정을 증진했습니다. 체육 단련, 환경보호 행동과 문명도시 건설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킨 이번 활동은 친자 소통의 교량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사생과 학부모들이 실제 행동으로 환경보호 리념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한 아이를 교육해 한 가정을 움직이고 나아가 전반 사회구역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훈촌시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가정과 학교의 합력을 주입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훈촌시 학교 식당 조리사 실무기능 양성반이 그늘에 개강해 전시 각 중소학교 식당 관리원과 주방장들을 한자리에 모아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음식 안전을 수호했습니다. 양성은 요리사 단체 현장 시범 더하기 양성 참가 요리사 견학 더하기 조별 실무 조작 모식으로 모든 양성 참가 요리사들이 실제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여 학생들의 음식 안전과 영양 건강을 원천적으로 보장해 학생들이 더욱 맛있고 안심할 수 있는 식사를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식품 안전에 견실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5월 10일 훈촌시 제4소학교에서는 지진 응급 대피 훈련을 전개해 전체 사생들의 재방지 안전 의식과 지진 응급 대피 능력을 증강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건강한 교정 환경을 위한 견실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선 주거 환경 정돈, 경작지 비농화 문제 시정, 수해 공정 복구 진도 등 상황을 현지에서 둘러보았습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거 환경 정돈을 심화하고 G331 연선 중점 구역에 초점을 맞춰 환경 정돈의 단점을 보완하며 위험 가옥 철거와 개조, 유휴 주택의 규범적 처리, 적취된 잡동사니 청리, 연선 경관 개선 등 환절을 절실히 틀어줘 깨끗하고 정결하며 질서 있고 아름다운 연선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경작지 보호 최저선을 수호하고 경작지 사용 관리를 엄격히 규범해 모든 경작지를 절실히 보호해야 합니다. 홍수방지 안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하고 수해 공정 복구 진도를 다그치며 홍수방지 시설을 보완하고 재해방지 감소 능력을 높여 인민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직책 분공을 명확히 하고 사업 조치를 세밀화하며 공동관리와 방향성이 있는 사업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문제 목록, 책임 목록, 시정 목록을 건립하고 기한 내 시정과 폐환 관리를 실시해 각항 사업이 실제 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여름 길림성의 유일한 대러시아 개방 륭로 통상구인 훈촌 통상구의 입경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들이 여름 햇살을 따라 잇따라 이곳에서 여유로운 변경도시 여행을 시작하고 몰입식 체험 속에서 중국 문화 관광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훈촌 통상구 입경 대창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따뜻한 기운이 넘쳐 흐릅니다. 삼일군의 안내하에 러시아 관광객들은 질서 있게 통관하고 있습니다. 종로 무비자 정책의 지속적인 혜택으로 관광객들은 몇 분 만에 검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적이고 편리한 통관 체험은 더욱 많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중국에 와서 중국을 마음껏 유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늘레 훈촌시에서는 독특한 지역 우수에 의거해 다국 관광 봉사를 부단히 최소화하고 문화관광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종이 양생, 민속 체험, 미식 문화와 다국 관광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면서 변경 문화 관광의 명함장을 지속적으로 빛냄으로써 갈수록 많은 러시아 관광객들의 방문을 흡인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훈촌 통상구 출입경 여객은 여운인수로 15,000명을 돌파해 동기 대비 19.3% 증가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12일 훈촌시 공안국에서 사회구역 경무팀 프로젝트 가동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사회구역 경무팀을 편성하는 것은 경찰력 부족의 한계를 돌파하고 각 업종,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지안 적극 분자와 자원 봉사자 등 역량을 총괄 응집 활용함으로써 민경 도하기 보조경찰, 도하기 군중방범 질의, 립체적 예방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의식에서는 훈촌시 공안국 사회구역 경무팀 건설 강화 및 사회구역 경무사업 실제적 전개 10가지 조치를 선독했습니다. 한남가도 영성사회구역과 사회구역 경무팀 대표가 각기 태도표시 발언을 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시 카카두 파출소에서는 사회구역 경무사업에 높은 총시를 돌리고 팀의 적극성, 주동성, 창의성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작품 전환, 기초 강화, 모순 해결, 민생 안전 보장에 힘써야 합니다. 치안 예방 통제 순차론으로서 사람, 지역, 상황에 모두 익숙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관할구역 파출소의 인수라에 상시와 술라 예방 통제를 전개하고 예방 가능한 각종 사건과 돌발적인 모순 분쟁을 효과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위험 우환 검사원은 골목길과 농촌 현장 곳곳에 진입해 이웃 간 분쟁, 가정 내 모순, 안전 우환 및 각종 불안정 징후를 제때 발견해야 합니다. 편민 리민 봉사원으로서 사기 방지 선전, 교통 안전 충고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치법규 선전원으로서 치안관리, 교통관리를 둘러싸고 법률 지식을 보급해 시민들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소개에 따르면 전시 각 사회구역 경무팀은 사회구역 민경이 경무구역에 입각해 건립된 것으로서 사회구역 보조경찰, 2개 위원회 성원, 격자원, 경비원을 핵심으로

특징으로 이중 보고 당원과 지한 적극 분자를 보충 인력으로 합니다. 한편 포인트 보상, 영예 경력, 신용 경력 등 방식을 취하고 퇴직 당원, 무업 일꾼, 배달원, 택배원, 환경위생 노동자 등 사회 각계의 인력을 광범위하게 흡수해 공동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그날의 훈춘시 인민법원에서는 훈춘시 교육국과 연합으로 교육기구의 작품 정보 인터넷 전파권 침해 관련 분쟁 전문 좌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전시 각 중소학교 공립교육기구 관련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해 교정 지식 재산권 보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회의에서 훈춘시 인민법원 지식 재산권 심판팀이 관련 안건의 심리 정황을 통보하고 전형 사례와 결부해 수업 자료 제작, 교정 공식 개정 운영, 온라인 수업 등 전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위험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또한 문자, 사진, 음원, 영상 등 자료 사용의 법률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 등 법률 법규를 둘러싸고 법률 보급 선전을 전개했습니다. 훈춘시 교육국 및각 학교 책임자들은 사업 실제와 결부해 교정 저작권 관리의 난점에 대해 훈춘시 인민법원 사업 열군들과 심도 있는 교류를 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상의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참관 더하기 좌담을 결부한 형식으로 사법 실천 해도 정밀 법률 보급 선전과 합법적 지도 봉사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전시 교육 계통 3.1권의 지식 재산권 보호 의식과 합법적 사용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교육 분야 작품 정보의 인터넷 전파 행위를 규범화함으로써 건강하고 질서 있으며 법치적이고 문명한 6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강력한 사법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학교, 가정, 사회 협동 6인 이념을 깊이 관철하고서 그날의 훈춘시 제4중학교에서는 친자동행 전국 문명도시 공동건설 작은 손으로 큰 손을 이끌어 세기풍 수립 제1회 친자 문명도시 건설 및 도보설 활동을 개최하고 도보를 담채로 문명 리념이 친자 소통 속에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오전 9시 수백 개의 가정이 빈화공원 명주 광장에서 출발해 훈추나 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길가에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연도에 활동 방문지를 지나며 문제풀이, 흥미 소통 등 방식으로 임무를 완성했고 도장을 모아 기념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모두들 환락의 웃음소리 속에서 문명도시 건설 지식을 배우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감정을 증진했습니다. 체육 단련, 환경보호 행동과 문명도시 건설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킨 이번 활동은 친자 소통의 교량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사생과 학부모들이 실제 행동으로 환경보호 리념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한 아이를 교육해 한 가정을 움직이고 나아가 전반 사회구역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훈춘시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가정과 학교의 합력을 주입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훈춘시 학교 식당 조리사 실무기능 양성반이 그날의 개강에 전시 각 중소학교 식당 관리원과 주방장들을 한자리에 모아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음식 안전을 수호했습니다. 양성은 요리사 단체 현장 시범 더하기 양성 참가 요리사 견학 더하기 조별 실무 조작 모식으로 모든 양성 참가 요리사들이 실제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예 학생들의 음식 안전과 영양 건강을 원천적으로 보장해 학생들이 더욱 맛있고 안심할 수 있는 식사를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식품 안전에 견실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5월 10일 훈춘시 제4소학교에서는 지진 응급 대피 훈련을 전개해 전체 사생들의 재방지 안전 의식과 지진 응급 대피 능력을 증강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건강한 교정 환경을 위한 견실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시정부시장이며시범부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부분적향진에심입해제331연손주거환경정돈경작지비농화문제시정향촌특색산업대상건설재해방지감소등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珲春에서의료개방유전자를복제하고킹크랩을돌파구시금석으로구축하고있습니다5월14일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부분적향진에심입해제331연손주거환경정돈경작지비농화문제시정향촌특색산업대상건설재해방지감소등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장림국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중점임무에초점을맞추고책임과담당을강화하며각항중점사업의착지와효과달성을총괄적으로추진해실무와실적으로향촌진흥의질적향상과증결을추동의합니다
2: 장림국은선으로밀강향밀강촌농촌도로재방지공정건설대상밀강구간도하레저농업대상과소한밤농부산물가공대상현장양포만족향양물림자촌닭우리등지에서현지조사보고청취등방식으로제331연선의촌면모경작지보호특색산업발전및재방지등정황을상세히요해했습니다장림국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제331연선주거환경정돈을지속적으로심화하고로면청소잡동산의정리경관개선유효가옥처리등공정을추진해생태적이고살기좋으며깨끗하고아름다운변경풍모지대를구축해야합니다경작지보호최저선을견결히수호하고경작지비농화문제에대한상시와조사와시정을전개하며정책선전인도를강화해전민이경작지보호에참여하는량완분위기를조성해야합니다변경지역우세와자원분흥에립각하고한계향한계산업한계촌한계브랜드발전사로를견지하면서도하양식농부산물가공특색축산양식등우세산업을적극육성하고산업사슬을연장하며제품의부가가치를제고해특색산업의규모화표준화브랜드화발전을추동하고군중들의증수치부를이끌어야합니다재해방지감소각항사업을착실히전개하고농촌도로산비탈등중점구역을중심으로재해방지공정건설을다그치며응급물자비축과응급훈련을강화하고군중관측예방치리기제를건립건전히해재해방지감소능력을제고함으로써인민군중들의생명재산안전을전력으로수호해야합니다
1: 바다와가깝지만바다와린접하지않은변경소도시혼촌에서는의료발전경험을참답게학습참고하고자원단점에얽매이지않고내륙지역위치에구애받지않으면서킹크랩을현지실정에맞는개방돌파구의시금석으로구축하기위해힘쓰고있습니다5월13일길림이성텔레비전방송길림뉴스련합보도에서는이에대해깊이있게분석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보내드리겠습니다
2: 이날러시아국적오토바이10대가질서있게진입해안전검사에협조했습니다사업일꾼들은우선증권과소지품에대해안전검사를진행한후오토바이의차번호발동기번호및안전상황을세밀하게검사했습니다이와함께오토바이운전수들에게림시입경기동차번호판림시운행증및운전허가증을신속하게수속해주었는데전과정이효율적이고순조로웠습니다이곳의사람들은열정적이고혼촌은아주아름답습니다통상구통관속도가빨라자가운전대원들도이점을매우좋아합니다이번에중국에서자가운전관광을할수있어서매우기쁩니다2026년은15차5개년계획에시작해자중로전략협력동반자관계설립30주년중로우호림방협력조약체결25주년이되는해입니다이번중로국제오토바이다국자가운전관광활동은중로양국의민간친선교류를가일층초동하고쌍방의문화정체성과우위를증진해양국관계의장원한발전을위한토대를튼튼히닦아주게될것입니다
1: 5월14일혼조시시당위량신사업위원회전체확대회의가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신흥 용역 당건설 400원안 주안과 성 주당의 보치 요구를 갈증 관철 시달하고 전시 신흥 용역 당건설 400대 안배 보치했습니다.
2: 회의에서 훈천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 훈천시 교통운수국, 훈천시 정화가도, 훈천 명일 환경위생관리봉사위원회사에서 경험을 교류했습니다. 시당위 사회사업부 량신사업위원회에서 근한 시기 및 올해 전시 신흥 영역 당건설 사업에 대해 안배 포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경제의 계속 발전과 사회의 심각한 변혁에 따라 신경제조직, 신사회조직이 대량으로 용솟음치어 나오고 신주요군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신흥 영역은 이미 전시 당건설 사업의 새로운 광활 공간과 중요 진지로 되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회의 요구를 참답게 학습 터득하고 정치 입지를 높이며 신흥 영역 당건설 사업의 종료 우위를 심각하게 파악하고 사상과 행동을 당주안과 성주 당위의 결체 포치에 통일시키며 신흥 영역의 당건설 사업을 전력으로 잘 틀어줘야 합니다. 문제 향도, 목표 향도, 결과 향도를 견지하고 사회조직 전문 정돈, 건강발전 규범화를 착실히 추진하며 두 가지 피복을 심화 확장하고 조직체계를 조밀하고 강하게 건립하며 마음과 정으로 신취업군체를 관심하고 당의 신흥 영역에서의 호소력, 응집력, 영향력을 부단히 증강해 신흥 영역 당건설 사업의 질 제고와 증효를 주동해야 합니다. 조직 영도를 강화하고 사업 책임을 다지며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감독 지도와 문책을 엄격히하며 공동으로 틀어지고 관리하는 강대한 합력을 응집함으로써 전시 고품질 발전에 견강한 조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1: 5월 14일 러시아 빈해 변강구에서 온 오토바이 다국 자가 운전 관광 대우가 훈촌 동산구에서 통관을 거쳐 입경해 6일간의 2026년 중로 국제 오토바이 다국 자가 운전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2: 이번 양상은 전자상 거래 종사자들의 실무 향상 수요에 정확히 접목하고 전자상 거래 선두 창작자를 초청해 내용 창작, 실제 조작 기초 등 핵심 분야를 둘러싸고 개통화 수업을 전개했습니다. 양성은 리론 해설과 실전 훈련을 결부한 방식으로 온라인 학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제 조작 난제를 목적성 있게 해결해 양성 참가 달인들이 운영 병목을 돌파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거광 직업기능 양성학교는 길림성 방원 공급사설 관리봉사위원회사에서 설립했으며 전자상 거래 달인 부하와 기능 진급 부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훈천은 길림성 동부가 개방의 중요한 문호로서 다국 전자상 거래 발전 우세가 뚜렷합니다. 앞으로 모든 오프라인 양성반을 훈천에 설치하고 매월 최소 한 회 이상 운영해 지역 전자상 거래 발전에 지속적으로 인재 활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1: 5월 10일 거광 전자상거래 실무 기능 향상 양성반이 훈촌 동부가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거광 직업기능 양성학교에서 개강했습니다. 130여 명의 전자상거래 달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5일간의 몰입식 기능 특별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전자상거래 운영 능력에 에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2: 의오 사람들은 예전에 지게를 짊어지고 골목골목 다니며 보잘것없는 매매로 큰 장사를 일구었습니다. 러시아 자르비노 항에서 71km 떨어진 훈촌은 예전에는 바다와 인접하지 않으면 수산업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이런 고정 사유를 깨고 동부가 신선 해산물 단지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문적인 림시 양식장 182개가 있는데 수온은 늘 섭씨 2도 내지 5도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염도는 러시아 해역 환경을 정밀하게 복제해 킹크랩 생존율은 98%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탈각, 힘줄 제거, 살 발라내기, 급속 냉동 등 작업 절차를 거쳐 킹크랩은 표준화적인 정밀 심층 가공 제품으로 거듭나 전국 각지와 해외 시장으로 발송됩니다. 의오 경험의 핵심은 과감히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이며 훈촌은 이런 성공 방식을 그대로 복제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킹크랩은 물류 효율이 생명인데 늦어지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훈촌 세관에서는 사전신고 플러스 예약 통관 제도를 시행하고 신선 해산물 녹색 통로를 개통했으며 7 곱하기 24시간 도착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관 시간도 예전의 며칠로부터 1.5시간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의호가 소상품으로 세계 슈퍼마켓을 구축했듯이 훈천도 한 마리 개를 도시 IP로 키워 특색화 집군 발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길이가 145m인 해후 훈천 해산물 거리에는 20여 개의 가게와 공장 일치와 형태의 가게들이 집결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살아있는 킹크랩을 고르면 찜, 마늘 소스, 치즈 구이 등 맛으로 바로 조리해 내놓는데 온 거리는 향기가 넘칩니다. 흥룡강 호남의 관광객들은 전리길을 자가용으로 달려와 이 맛을 찾곤 합니다. 이처럼 차별화된 경주로에서 장점을 살리면서 훈천은 자신만의 길을 꾸준히 걷고 있습니다. 깃털로 사탕 바꾸기에서 킹크랩 흥성에 이르기까지 길림의 변경 소도시 훈천은 의호의 개방 유전자를 힘써 복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역 위치 플러스 자원 플러스 정책 플러스 단지 플러스 브랜드 발전 모식을 심화하고 저온 물류망을 완벽화하면서 현역 개방 발전의 길에서 새로운 천지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변경도 아니고 바다와 인접하지 않는 의호가 전국 매매에서 세계 매매로 나간 힘은 바로 과감히 도전하고 세계를 포용했기 때문입니다. 선진과 대조해보면 우리성 현역 개방 발전은 커다란 잠재력이 있고 발굴이 가능합니다. 각지에서 사상을 가열층 해방하고 개방으로 공간을 확장하며 동력으로 지능을 촉진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는 발전 경주로를 존학히 찾고 각자 장점을 살리며 자본과 기술을 자원과 접목시켜 경쟁력이 있는 특색 집군을 육성해야 합니다. 길림지능은 개방이 멈춰서는 안 되고 동력이 고갈돼서도 안 됩니다.
1: 5월 10일부터 훈천시 성투그룹 월림 회사에서는 초여름에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다잡고 꽃모 이식 작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오동 서구역에서는 각종 고질적인 문제가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구역 내 불법 증축 및 가설물 무단 설치 현상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서구역 전반 계획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우환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중전선 충전 문제도 비교적 심각해 큰 소방안전 위험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기타 주민 소구역 역시 공통적인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부분적 주민들은 공공 녹화대를 무단으로 점유해 텃밭을 만들고 있으며 복도와 단원 출입문, 건물 모퉁이의 빈 공간 등에는 잡동사니들이 적치되어 있고 폐기 가구 생활 쓰레기가 무질서하게 방치돼 주거 환경을 엄중히 영향주고 있습니다. 문명도시 건설에는 방관자가 없고 아름다운 생활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근해 가도에서는 순찰 관리 통제 력도를 더욱 높이고 각종 문제에 대해 항목별로 대상을 건립하며 선전 인도를 강화해 주민들이 스스로 비문명적인 생활 습관을 버리도록 해 깨끗하고 정돈되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주거 환경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더욱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1: 그런 시기 훈천시 근해가도에서 끊임없이 주거 환경을 최적화하고 기초시설을 보완한 데서 관할구역의 전반 면모가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 노후 소구역에는 각종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다시 나타나 도시 면모 환경과 주민 생활의 질을 엄중하게 영향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전 문명도시 건설 사업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이번에 이식하는 꽃모종은 셀비어, 해당, 공작초, 금호초 등으로 25만 조에 달하는데 각가지 색깔의 꽃을 조화롭게 배치해 구역별 시각적 효과를 보장합니다. 이식 범위는 통상구 대로, 삼림산 대로 등 주요 거리 및 룡원공원, 영빈광장 등 시민 레저 장소를 피복합니다. 다음 단계 훈천시 성투그룹 원림회사에서는 흙 고르기, 물 주기, 잡초 제거 등 후기 일상관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잘해 광범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문명한 거주 환경을 마련해주고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할 방침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립하절기 들어서면서부터 절기상 여름을 향해 달려가지만 아직까지는 기온 기복이 심하고 특히 최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아침 저녁에는 쌀쌀한 기운이 감돕니다. 그래도 기온이 오르면 낮 동안은 따뜻한 날씨 속에 움츠렸던 피부도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계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아 산불 조심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등산과 같은 야외 활동 즐기시는 분들은 작은 불씨 하나라도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31도. 춘화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31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30도. 양포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31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30도. 경신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6도. 반석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31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31도. 영안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31도. 밀강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31도. 방천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4도.